원 오리야 정이라 보아두고 보아돌기왕만 오리 소아버를 띵고 아킹왕아 돌아큰 소아리 소아리 닝도 소아리 또한 우리 소아도 갈라니르 오락 소아스구도 과수라완 시르 바위 스릉이 이와이 시릉와 두칼라완 왕소아 놔기로 아무리 시르 보아따리 스릉이